0: 哎，妈妈，
1: 跟你还记得？
0: 哎，别别都要好不跟的，哎，提了跟你，咱不是那还有个，爸爸都我经常去，你妈个来的刚好把面那些的，爸爸还拉个，爸爸个木把面那玩呢，不是那天么个来面那么，啊，妈妈那是的呢，哎，可要红军成功个都落了那个，成功个啥个到了呢，哎，那还了不得水行来那个个，哎，退哎，
1: 啊，哎，那把是崩不个的那的个，哎，我妈那天么个木他们面呢。天气大嘞，俺还是好多比了个。那你托着俺是在有家人把弄些弄啥些，看了朋友那把天么个好多个。别妈，别妈，谢谢谢谢，好过了谢。你可托住不能不？爸爸那呢？我今个了不得，就应该来了个你那那还那么不你过？阿杜个呢？谢谢，好过了好过了。姨妈把么了？
2: 旁边那个树，阿姨多么的好个家给害怕。
1: 哦，不嘞不嘞，好过了好过了。啊，因为伊妈呢，龙布龙布啥吧，伊性格老因他妈妈不认啥个，那买那么多，哎，大头皮那个老。
2: 大哩大哩，侬滴干那干黑得得意。
1: 是。
2: 倒那倒吧，挂。
1: 会
2: 那干黑得得皮个喏吧。
1: 会呢会呢会呢，倒那倒那倒给呢。是，因为伊妈呢，擦玻璃是倒那喏个。As Isagi could see the patch of the go. No, no, no, no, no, no, he glow. Soon the little lace loves it. Ah, Lore, Lore. Ah, the deco. Imagan had tongue hunger and our king to see. Mangol see the gina get manak power see.
2: A do mind, tell a girl, can I gana do back?
1: Hema, working said per se, gana crap on any be ma. Nas had a tantrum, but may am do, cockadorine.Ayuki, a seeing by a ying banu sitna yay bada wakal sunung irony, a duga zanning tangling basupo oni, but he looks in pow lay hilly hiding in there.
2: Oh,
1: at the deity, a quick haxang sida, seal libe eeg seal say, sing do a lee hydrant so high neribani.
2: A quiver banan to you a king jellysia, must have hanabra.
1: Money, money, a dugini. Na the yakana punsinu sang a lane and ebony. Nangbu.那才怕蒙得给黑托了把他单他不怕我都看了怕追不来呢。
2: 怕嘞嘛，一下子啊，也很弄爱的
1: 哦。哦，怕嘞怕嘞，阿都为了的呢。爸爸拉不爱不为呢，妈妈个来多把托了西瓜。
2: 会。
1: 老老，芒果的弄爱呢，把罗了西。
2: 妈，哎，可以，我旁边做不好的事的呢，我这空的是大着。一大着有我。
1: 大爷大爷，也很弄西耶，有我。mana kung is here. Are you oi there? No, I lay me with an acquaintance who have got the na nangi nangi na tow bang to oh, hiding in there.
2: Oh,
1: Aduna, I call your knee shoe like batu as you go. Kadai kadai, nangi like to boot sinatro.
2: Oh, mane, I gila in a dudo, sinago, I give paradone.
1: Kadai,
2: do,
1: kadai, imada pillow.
2: Do, see the lady, see the city.
1: Eh.是的，冇去呢呐。啊，对的。姨妈还那巴拉阿个。能能呢？姨妈那还要把这个子，把那那苦冇过。
2: 好姨妈，苦冇个。
1: 哇，多乐嘿。
2: 哇，多乐嘿。
1: 阿他冇很习惯。
2: 好姨妈。
1: 马杜多乐呢？
2: 马杜多乐呢？
1: 爱哭爱哭，很得劲呢。Arta se kona halasi. Wahi sing se, usaron sing na hai bangam na naba, hana mutang loo na pato kisi kwa.
2: Aoi ma.
1: Ado, ay na parak padu, pungin sang na taraga, aduga usaran sing na hai bangam na baho na daw ni ko.
2: Ho na ge ma, hai biru o.
1: Makahira ge. We dolog he.
2: We dolog he.
1: Wa kabutar hai.
2: Wa kabutar hai.
1: Wa charkha hai.
2: Wa charkha hai.
1: Wa juta hai.
2: Wa juta hai.
1: Se, asida nea. Wa hai ba wahi season na riba se. Amatang khangna bada season na gada bani ko.
2: Oh.
1: Aduga nea. Mayam khangna bada na nea. Wa hai shigi mahuta nea. We hai na.Wahai si, si jenar kadori ni apa ko?
2: Oh.
1: Kuda mama ima hari ke? We kabutar he, nang suhayu ne?
2: We kabutar he.
1: वे चरखे है
2: वे चरखे है
1: आखो बेबी आखो एनीना परासिद वे चरखे है हाइबसी गिने तू तू तू तू सोंगी मपान सिदा तरिंग मया मम येक पसे न उरबा
2: उये मा
1: अदुना ने वे चरखे है हाइबगी अर्थ सिना ने मखोइसी तरिंग नी हाइबनी को
2: ओ
1: अदुगा ने वा चरखा है हाइबा वाहि परेंग असिगी नाकंदना येंगुतु सोमदा
2: आ
1: तरिंग अमा खतंग येक पसे उद्रा
2: उये मा
1: अदुना वा हाइरगना अमतंग खंगनाबदा सिजिनगदमनि को नंग खंगद्रो
2: खंगनि
1: नबुंगनिंग चंग नताव खंगद्रगने खंगदे तुम हाइरा उको
2: खंगनि मथंगि सिदि को ए मुपारके
1: हो हो हो पारो पारो आइने ने नंग ना हाइबदु को चाप मानना खुमा गे यारे को
2: यारे ए पारागे को
1: हो
2: वा किताब हे
1: वा किताब हे
2: आ अदुगा वा आंग हे ए बवाला ए
0: हाँ आ बेबे आई बाबा लाई है इच्छा की चुहिंग ले रे
2: इबा चुहिंग चुले रे हाई ये मोबा
0: हाई माँ इच्छा बुलाएगी पार मिरो
2: आओ
0: इस मर मुखरे था कयाम पार के ना
2: खरा पारे मयाम दी पाद्री
0: या मामा का पाप वालों को चिंतो बाबा का हम पार से से से से चुहिंग जे खोए हम पुन्न थक पुन्न के दोन मामा से पुष्यम्रो पुष्यम्रो
1: होय होय कदा कदा आई पुछन घर के अदुगा हाइर ग सेमा आगे
0: चल चल चल आ बेबे हम पर अदुगा यो रबा हा इबा दा हाइर दना
2: आ तू छियो रे सिजे तू बाबा
0: ओ
2: सिदले रे से सिजे
0: सिदे वहा सतरी है आई बि सिदे की नत्रो
2: आ
0: हा या दु दी होरसिको आई ना पार कदोरी बा उचारन सिग ने च मानना हाइब गम न न बको न उको
2: होय
0: होरसी होरसी
1: โอ้งาคงไอ้คงมึงต้องไอ้คงก้มไว้ป่ะบ้าอ่างานเสียงาชายุตะกี้กะอีตะปิเจ็บพิทักตอดรีนี่เสเสชูหิงไฮบะโดไฮระอะบะนี่กะดะกะดะเบเบ้เสเสจากิ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หโ 말하고. 주행시도 동나하고 그래다. 낭보하우드라네. 이마디도 동나하고 그래다. 잠브라만한 거 그땅 남아드나.
2: 하우이마. 바바. 낭보하우드라.
0: 야마하우래. 야마하우래. 사 탁부다기 디 마시 탁부나고 학장 법에 핸돌이니. 고. 아 자주수 농파도가 탁바부디 가수 가이디 가지땅 타알로래.
1: 가다이 가다이 로래 번나트로
0: 로래 로래 로래
1: 로래디 부살라가 이삼도오라게 피로 아스 피로를 가라 수수도 깨드는 띵암미 피슈바 로래가 자좀 통하게 아도 뭐 봐봐 나 시시자 거우바면 술래이베니 눈틴나 로홍바 아니니 레이리시 아도 기땅 라파도나 뭐 봐봐나 샛 피로 누가 레가기시나 이나위나 역자라게 누피 매움니나 보라락 빠기 단자다이다 파짱실라가 해 야위로를 로레
0: 호호호 아 야네 야나 바시나 와이드니 아도 사코고 두디아이 라로에나 하이도글 맘니
1: 오
0: 사신 덕신 떠르거네 학상신 누아이딘히
1: 오 파레 파레 아이 타박 나 빠잉 헤이레 호리니세 사차랑 떨로샬로기기
2: 바바 하이라케 좀브레잉 비우과
0: 옌게 옌게 하이로 하이로
2: 와 사다리 해.
0: 좀 해.
2: 와 마슬리 해.
0: 좀 해.
2: 와 발리카 해.
0: 좀이.
2: 와 바우자룽 해. 바바 시기 알타 시기 하이노.
0: 저. 와 바우자룽 해. 하이바 와이두기 마바두다 누파 마타 파르가 예리두 우브레요.
2: 우예.
0: 마기 비제 착사두나 아이코이 메테이가 만데코 와이 파링두기 아타 마하 바우자룽니 나이
2: 아두디 바바 누파세 싱니니코
0: 하이마 능디 암캉이나 아 세세세 마탄 캉브라무 잉시코 와 누르자한 헤 시디 캉브라
2: 캉이 예기 발라이스 데게 양가냐 아둥 캉이 아이디
0: 아 아두디 하요네 이바 따게네
2: 아두부로 마세 무슬림 누피니에 보고 마밍라냐 누르자한 거에 하이
0: 하이마 하이마 낭디가 많이 강해봐 아두 아강고 이리 만나
2: 아두부로 이마가 바자르 셋바다 양 우레이다 아이나 항바다고 무슬림 누피니 하이비레이바 아두다기 강이바
0: 어 굿 야마이래 샤디 야마이래 낭부타바 아초부가 동닝드라나
2: 동닝이 바바 라리암탐라디 팡가드라
0: 예 방근이 소외드나 방니 아 닝부터 갈로이 자시디 파레파레 아이빠마캄 따케코 왜 기타뱅 해 왜 마슬리아 해 왜 발리카에 해 아 하이리베싱어 시기 나간드네 아마다기 헤나 라이싱기 이코 아두나 마싱 아마다기 헤엔다다 왜 하이브 와이세 시지나가니 강은이코
2: 강아니 바바 아이 못 바랄게 좀 브레인 비우고
0: 어 바로 바로 바로 이해하게
2: 왜 발리카잉 해
0: 좀해
2: 왜 돈바 얼 살람 해
0: 좀해 아두 바바와 함 하기고 마시다 누파 아니 예 입에 막과 아무나 돈바 아두 아무나 살람 거 막과 애니 신누파 악더니 아두 비주얼 디 많은데 비주얼 나 마기 잣다에 돈바나 가나노 아두가 살람나 가나노 난 캉브라 하유
2: 시디 캉디 뭐 바바나 그래 딱 비오
0: 아 아예 뭐 라이시다 문네 영오 돈바나 셀리바 비주얼 시가 살람나 셀리바 비주얼 시가 마나데 마나브라
2: 마나데
0: 아 돈바나 메테기 비주얼 셀리 아두가 살람나 무슬림 기 비주얼 셀리 좀이고
2: 메테기 비주얼 디 캉에 바바나 데브카르마 쳇파다 셋파도 아이슈 우이 아두가 살람나 셰리 비주얼 시주 캉아니 베텔 셋파다 수 우이 아이네 이마가 바바가다 항다바기네 항다마 디 캉가다바네 아두아 마카암 딱비로
0: 마탱기 라이시데 예고 누피아니 예 고 가리가리 자티노 아마나 쪼비 고위 아마나 타르밀라 고위 하이로 하이로 가리가리 자티노
2: 바바 시디 이라이라예
0: 하이요 하이요
2: 무이랑 피 인베시나고 쪼비이네 아두가 마나마이테 아두가 파니에 아랑바 셋피세야 아시나 찡미 누피 타르밀라네
0: 하이마 하이마 피크라바 나카마이 캉이바
2: 아이기 마나 비 찡미 릴리고 비 아말레예 농마냐 마마나 마불로블라에 탈미라기 피조세야 아슈마이네 시엘라갈라에 아두다 아이나 캉오바니다
0: 세세세 마카무 따기고
2: 바바 아이오이나 하이라께 아란바도이나 딱비오
0: 오오 아두수 야이네 하이로 하이로 하이로
2: 와웨 주타 주테 기탑 기타뱅 칼람 칼람맹 발리카
0: 발리카잉 아 마탕디 아항과 민신바 묵도우시고 아이 하이라께 낭나 짜나보 와이 칼라게 멜로우고 샤시자 이 하이게 왜 아항과 레레 헤 가리메니
2: 왜 기타뱅 헤
0: 아
2: 바바 기타뱅 메레 야브라
0: 야레 야레 야레 야마 헤레 이차디 야마 헤레 파레 파레 나시기 딜로 샬라시고
2: 응
0: 쩔쩔쩔

짧이가 사고 너는 행리바 미워 싱부 한탄의 행바 아무디 따티 따위는 따위로이다 보니 까리군바 하이리바 더웅싱같이 사타람라바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기막하다 제락 초이드는 펑거니 HIV 포지티브 어르바 미워 싱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러바 미워 싱다 따티 따위는 따위바 마코이기 말할 마톰 프로퍼티 문나보 호너라바디 엠버스맨드 컴플레인 따위 야이 Complaint form ART Center sing the loina phangbigani. Online complaint to bige haragana.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gi website sanglaga complaint to bi. HIV AIDS ki maramda hena kupna khangna bagi d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call to bi. Amukka haje ge AIDS toll free number 1097.

0: 되게 진짜 디지털 일이 아니고
1: 회.
0: 아 되게 셜로 이렇게 타디파이브 했다고 그러더나 샤이나 필름시다 레이넘 레이넘 레이넘 맘나 더머이 호기 띵캉 띵캉 띵캉 아마나 샤이나 파우키 하이바 마시 아르켈란 마니네 이번이 휘동 부스바라니네 샤키바니 마시 시국가로와니 아두가 코러스키 거리기 마텀루라기 아이게 나옥싱 쇼르샌드라 기 돔바 마코이네 뿔링 아이기 얌 끝나 루라기 끌링이
1: 정리 왁스
0: 왁
1: 얌전에 떠오르는
0: 떠오르니
1: 게
0: 맞담 될 로그
1: 이세
0: 버레 코니
1: 아마 될
0: 아드나
1: 호흡은 해봐
0: 어 예스 너 코러스키 마코이네 라우럭 버기 그는 얌 센티미터 로 베샤다
1: 허이
0: 딱 놓나 레코딩 스튜디오를 필 떠오기 봐이 나홍 님 상제
1: 허이
0: 쇼르 스마이나 하이패드 떠오기 그래 스마이나 반자기 베니 라인

0: 타나 뮤직 디렉션 삐기베 세예마 비저라이제션도 올라고 맘담다 오케니 타모이데 마세 카마이나 필터위 마세 예모다 카리 파위
1: 하나 코네 레코드 오케바 픽셔라이즈데디 에스마인 타오르가 붙다 코네 레코드 오케베세 썸타임스 아마 반톨라칸다 케나락 바야위
0: 회
1: 아주 에저스터가 코네 쇼팅데 좀 방토키 아주 얌나 헤나 파니네 칸기바 석신도 따기 버시 야위에도가 더더나 코나 칼루다 바서 얌 헤가 높아기 버시오
0: 회
1: 스포츠 데 헤 얌 바서 로케이션 문에 헤 팡드나 더더니 칸 칼루로 볼도 단자도 발로 까크트케드나 바저 픽처라이제이션 오기바 바저 바 시퀀스 함 오기바쇼 삼타임 이세이나 얌 사우나 필름다 마팅 비베 야오기
0: 오켄기 필름다 이세이 마기 슈팅 도보다 누밋 개하니 묵티 로브디 야오라
1: 얌더보다 누밋 품니 이세이 송 시퀀스 남데 숨니 데데 따드래
0: 아야 미세이
1: 아야 미세이 아두가 사자 먹이 왕

0: ꯅꯪꯇꯅ ꯍꯦꯜꯂꯤ ꯍꯥꯏꯕꯁꯤꯗꯤ ꯑꯌꯥꯝꯕꯅ ꯃꯅꯤꯄꯨꯔꯒꯤ ꯃꯄꯥꯟꯗ ꯗꯤꯜꯂꯤꯗ ꯖꯣꯏꯄꯨꯔꯗ ꯍꯔꯤꯌꯥꯅꯥꯗ ꯃꯔꯨꯑꯣꯏꯅ ꯁꯤꯗ ꯅꯝꯕꯅꯤ ꯑꯗꯨꯅ ꯏꯁꯩ ꯑꯃꯗ ꯑꯗꯨꯗ ꯌꯥꯝ ꯂꯧꯔꯦ ꯅꯨꯃꯤꯠ ꯍꯞꯇꯥ ꯑꯃ ꯍꯦꯟꯅ ꯆꯪꯈ꯭ꯔꯦ ꯏꯁꯩ ꯅꯝꯕ ꯃꯇꯝꯗ
1: ꯃꯅꯤꯄꯨꯔꯒꯤ ꯃꯄꯥꯟꯗ ꯏꯁꯩ ꯅꯝꯕ ꯆꯠꯂꯒ ꯄꯨꯊꯣꯔꯛꯏꯕ ꯏꯁꯩꯒꯤ ꯀ꯭ꯋꯥꯂꯤꯇꯤꯗꯨꯒ ꯃꯅꯤꯄꯨꯔꯗ ꯅꯝꯕꯒ ꯑꯅꯤꯁꯤ ꯌꯦꯡꯕ ꯃꯇꯝꯗ ꯏꯁꯥꯗ ꯀꯔꯤ ꯐꯤꯜ ꯇꯧꯕꯤꯕꯒꯦ?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ꯐꯤꯂꯝꯒꯤ ꯃꯥꯔꯀꯦꯠꯁꯦ ꯄꯤꯛꯄꯅꯤꯅ ꯃꯄꯥꯟ ꯂꯝꯗ ꯆꯠꯂꯒ ꯐꯤꯂꯝ ꯅꯝꯕꯅ ꯍꯥꯏꯕꯁꯤꯗꯤ ꯌꯥꯝꯅ ꯑꯦꯛꯁꯄꯦꯟꯁꯤꯞ ꯑꯣꯏꯕ ꯑꯃꯈꯛꯅꯦꯕ. ꯃꯁꯤꯒꯤ ꯃꯇꯥꯡꯗꯁꯨ ꯗꯤꯔꯦꯛꯇꯔ ꯃꯣꯏꯅ
0: ꯇꯁꯦꯡꯕꯗꯤ ꯏꯁꯥꯒꯤ ꯑꯦꯛꯁꯄꯤꯔꯤꯌꯦꯟꯁ ꯑꯃ ꯇꯥꯟꯕ ꯆꯠꯄꯅꯤ. ꯑꯗꯨꯒ ꯖꯤꯑꯣꯒ꯭ꯔꯥꯐꯤꯀꯦꯜꯂꯤ ꯏꯟꯗꯤꯌꯥꯒꯤ ꯃꯐꯝ ꯈꯨꯗꯤꯡꯃꯛꯇ ꯁꯨꯇꯤꯡ ꯇꯧꯕ ꯃꯇꯝꯗ ꯀꯂꯔ ꯇꯣꯟꯒꯤ ꯀꯔꯤ ꯀꯔꯤꯁꯦ ꯑꯩꯈꯣꯏꯁꯤ ꯌꯦꯡꯅꯤꯡꯕꯅꯤ. ꯗꯤꯜꯂꯤꯗ ꯅꯝꯕ ꯀꯂꯔ ꯇꯣꯟꯒ ꯖꯣꯏꯄꯨꯔꯗ ꯌꯥꯝ ꯁꯥꯕ ꯃꯐꯝꯁꯤ ꯅꯝꯕ ꯀꯂꯔ ꯇꯣꯟ ꯑꯅꯤꯁꯤ ꯈꯦꯠꯅꯩ. ꯑꯗꯒꯤ ꯎꯈ꯭ꯔꯨꯜ ꯅꯝꯕ ꯃꯇꯝꯗ ꯈꯦꯠꯅꯩ. ꯁꯣꯐꯅꯦꯁ ꯍꯥꯏꯗꯒꯤ ꯌꯥꯝꯅ ꯍꯥꯔꯗ ꯑꯣꯏꯕ ꯇꯣꯟ ꯃꯌꯥꯝꯁꯤ ꯈꯦꯠꯅꯩ. ꯑꯗꯨꯒ ꯇꯁꯦꯡꯅ ꯑꯦꯛꯁꯄꯦꯟꯗꯤꯆꯔ ꯌꯥꯝꯅ ꯆꯪꯈꯤꯕ ꯁꯔꯨꯛꯇ ꯍꯟꯖꯟꯅꯤꯅ ꯑꯁꯥ ꯇꯧꯕꯗꯤ ꯅꯠꯇꯦ. ꯑꯩꯈꯣꯏꯗ ꯑꯦꯛꯁꯄꯤꯔꯤꯌꯦꯟꯁ ꯑꯃ ꯇꯥꯟꯕꯅꯤ. ꯑꯗꯨꯕꯨ ꯃꯇꯝꯗꯨꯒꯤ ꯂꯥꯏꯔꯤꯛ ꯐꯕ ꯉꯜꯂꯤꯉꯩꯒꯤ ꯃꯇꯝ ꯍꯥꯏꯕ ꯇꯥꯔꯦ ꯑꯗꯥꯏꯒꯤ ꯁꯔꯨꯛꯁꯤꯡꯗꯨꯃꯗꯤ ꯄ꯭ꯔꯗꯨꯁꯔꯗ ꯊꯣꯏꯗꯣꯛꯅ ꯀꯣꯛ ꯁꯥꯈꯤꯗꯦ. ꯃꯈꯣꯏ ꯂꯣꯏꯅꯃꯛ ꯆꯪꯈꯤꯕ ꯁꯦꯟꯐꯝꯗꯨ ꯍꯟꯖꯟꯈꯤꯅ ꯂꯧꯖꯩ. ꯃꯈꯥ ꯇꯥꯔꯛꯄ ꯍꯧꯖꯤꯛꯀꯤ ꯃꯇꯝꯁꯤꯗ ꯍꯥꯏꯖꯔꯒꯗꯤ ꯁꯤꯅꯤꯃꯥ ꯌꯦꯡꯕ ꯄꯣꯠ ꯃꯌꯥꯝꯁꯦ ꯍꯣꯜꯗ ꯌꯥꯝꯅ ꯍꯟꯊꯔꯦ. ꯑꯌꯥꯝꯕꯅ ꯀꯦꯁꯦꯠꯁꯤ ꯂꯩꯔꯒ ꯌꯨꯝꯗ ꯍꯣꯝ ꯚꯤꯗꯤꯑꯣꯅ ꯅꯣꯏꯅ ꯌꯦꯡꯅꯔꯛꯄꯅꯤꯅ ꯍꯧꯖꯤꯛꯀꯤ ꯃꯇꯝꯗ ꯑꯃꯥꯡ ꯑꯇꯣꯡꯕ ꯄꯣꯠꯁꯤꯗꯤ ꯌꯥꯝꯅ ꯂꯥꯏꯅ ꯊꯣꯛꯂꯛꯑꯦ. ꯃꯇꯝꯗꯨꯗꯤ ꯉꯜꯂꯤꯉꯩ ꯃꯇꯝꯒꯤ ꯐꯤꯂꯝ ꯌꯥꯝ ꯂꯩꯖꯗꯕ ꯀꯔꯤꯒ ꯍꯣꯜꯁꯤꯡꯗ ꯃꯄꯨꯡ ꯐꯥꯅ ꯌꯦꯡꯕꯤꯔꯝꯃꯤ. ꯉꯁꯤꯗꯤ ꯏꯝꯐꯥꯜꯒꯤ ꯃꯅꯨꯡꯗꯁꯨ ꯍꯣꯜꯒꯤ ꯃꯁꯤꯡꯁꯤ ꯌꯥꯝ ꯍꯟꯊꯔꯛꯄꯅꯤꯅ ꯌꯥꯎꯔꯛꯄꯅꯤꯅ ꯑꯗꯒꯤ ꯆꯪꯉꯨꯔꯦ ꯉꯍꯥꯛ ꯅꯨꯡꯉꯥꯏꯕ ꯈꯪꯗꯕꯗꯣ
1: ꯅꯝꯊꯔꯛꯄꯅꯤꯅ ꯁꯤꯅꯤꯃꯥ ꯌꯦꯡꯕꯗ ꯅꯨꯡꯉꯥꯏꯒꯦꯅ ꯂꯥꯛꯑꯒꯁꯨ ꯅꯨꯡꯉꯥꯏꯕꯝꯁꯦ ꯈꯪꯗꯕꯒꯤ ꯐꯤꯕꯝꯁꯤꯗ ꯂꯥꯛꯄ
0: ꯃꯁꯤꯅ ꯁꯤꯅꯤꯃꯥ ꯌꯦꯡꯕꯒꯤ ꯆꯥꯡꯁꯤ ꯌꯥꯝ ꯍꯟꯊꯔꯦ. ꯀꯦꯁꯦꯠꯇ ꯊꯣꯛꯂꯛꯑꯒ ꯀꯦꯁꯦꯠꯇ ꯌꯦꯡꯅꯕ ꯂꯥꯏꯕꯛ ꯊꯤꯕꯅ ꯑꯃꯨꯛ ꯁꯤꯅꯤꯃꯥꯁꯦ ꯍꯣꯜꯗ ꯑꯣꯗꯤꯉꯥꯗ ꯀꯦꯁꯦꯠꯇ ꯄꯥꯏꯔꯦꯁꯤ ꯑꯃꯨꯛ ꯊꯣꯛꯂꯛꯇꯅ ꯑꯆꯧꯕ ꯍꯧꯖꯤꯛꯇ ꯊꯦꯡꯅꯔꯤꯕ
1: ꯑꯋꯥꯕ
0: ꯃꯇꯝꯗ ꯑꯋꯥꯕꯅꯤ. ꯑꯗꯨꯅ ꯇꯣꯡꯕ ꯃꯥꯡꯕꯁꯦ ꯍꯧꯖꯤꯛꯇꯤ ꯐꯤꯂꯝ ꯈꯔꯗ ꯌꯥꯝꯅ ꯂꯥꯏꯟ ꯂꯥꯏꯟ ꯍꯥꯏꯕ ꯉꯝꯃꯦ. ꯑꯗ ꯃꯇꯝ ꯑꯃꯒꯤ ꯐꯤꯂꯝꯒꯤ ꯌꯥꯝ ꯅꯨꯡꯉꯥꯏꯕ ꯄꯣꯠꯇꯨ ꯍꯧꯖꯤꯛꯇꯤ ꯈꯤꯇꯪ ꯀꯗꯥꯏꯗꯅꯣ ꯑꯩꯈꯣꯏꯁꯤ ꯕꯦꯂꯦꯟꯁ ꯇꯧꯕ ꯉꯝꯗꯕ ꯄꯥꯏꯔꯁꯤꯁꯤꯅ ꯍꯦꯛꯇ ꯃꯥꯡꯗꯅ ꯄ꯭ꯔꯗꯨꯁꯔꯗ ꯌꯥꯝꯅ ꯈꯨꯗꯣꯡꯆꯥꯗꯕ ꯊꯣꯟꯕꯁꯨ
1: ꯊꯥꯗꯒꯤꯕ ꯁꯦꯟꯐꯝꯁꯦ ꯍꯟꯒꯠꯂꯛꯇ꯭ꯔꯒꯗꯤ ꯃꯊꯪꯒꯤ ꯐꯤꯂꯝ ꯑꯃ ꯅꯝꯕꯅ ꯍꯥꯏꯕꯁꯤꯗꯤ ꯄ꯭ꯔꯗꯨꯁꯔꯗꯨꯅ ꯄꯩꯁꯥ ꯌꯥꯝ ꯄꯥꯏꯗꯅ ꯃꯁꯤꯒꯤ ꯄꯩꯁꯥꯁꯤ ꯍꯟꯒꯠꯂꯛꯇ꯭ꯔꯒꯁꯨ ꯌꯥꯔꯦ ꯍꯥꯏꯕ ꯄ꯭ꯔꯗꯨꯁꯔꯒꯤ ꯃꯁꯤꯡꯗꯤ ꯌꯥꯝꯕ ꯅꯠꯇꯦ ꯍꯥꯏꯖꯔꯤꯕ. ꯃꯁꯤꯒꯤ ꯃꯇꯥꯡꯗ ꯃꯅꯤꯄꯨꯔꯤ ꯐꯤꯂꯝꯒꯤ ꯂꯩꯔꯤꯕ ꯍꯧꯖꯤꯛꯀꯤ ꯁꯤꯅꯔꯤꯑꯣꯁꯤꯗ ꯀꯔꯤ ꯀꯔꯤ ꯇꯧꯔꯒꯗꯤ ꯍꯦꯟꯅ ꯏꯝꯄ꯭ꯔꯨꯞꯃꯦꯟ ꯂꯩꯒꯅꯤ ꯍꯥꯏꯕꯒꯤ ꯋꯥꯐꯝ ꯀꯔꯤ ꯂꯩꯕꯒꯦ?
0: ꯇꯁꯦꯡꯕꯗꯤ ꯃꯇꯝ ꯑꯃ ꯑꯩꯈꯣꯏꯅ ꯁꯦꯂꯨꯂꯣꯏꯗ ꯇꯧꯔꯤꯉꯩꯗ ꯃꯅꯤꯄꯨꯔ ꯒꯣꯔꯃꯦꯟꯅ ꯂꯨꯄꯥ ꯂꯥꯈ ꯑꯅꯤꯒꯤ ꯁꯕꯁꯤꯗꯤꯁꯤ ꯄꯤꯔꯝꯃꯤ. ꯍꯧꯖꯤꯛꯇꯤ ꯍꯣꯜ ꯈꯨꯗꯤꯡꯃꯛꯇ ꯁꯦꯂꯨꯂꯣꯏꯗ ꯀꯥꯞꯄꯒꯤ ꯏꯀꯋꯤꯞꯃꯦꯟꯁꯤꯡ ꯑꯝꯇ ꯂꯩꯇ꯭ꯔꯦ. ꯍꯧꯖꯤꯛ ꯗꯤꯖꯤꯇꯦꯜꯒꯤ ꯐꯣꯔꯃꯦꯠꯁꯤ ꯉꯥꯛꯇꯅ ꯂꯣꯏꯅ ꯄꯥꯜꯂꯕꯅꯤ. ꯃꯁꯤ ꯈꯨꯗꯣꯡꯆꯥꯕ ꯍꯥꯏꯕꯅ ꯏꯝꯄ꯭ꯂꯣꯏꯃꯦꯟꯠ ꯃꯤ ꯀꯨꯟ ꯂꯩꯕꯗꯨ ꯃꯤ ꯑꯍꯨꯝꯅ ꯌꯥꯔꯦ. ꯃꯩ ꯚꯣꯜꯇꯦꯖ ꯊ꯭ꯔꯤ ꯐꯦꯁ ꯂꯩꯔꯝꯕꯗꯨ ꯍꯣꯝ ꯂꯥꯏꯟꯒꯤ ꯂꯥꯏꯟ ꯑꯝꯇꯅ ꯃꯩ ꯌꯥꯝ ꯆꯥꯗꯅ ꯇꯧꯕ ꯌꯥꯔꯦ. ꯍꯧꯖꯤꯛꯇꯤ ꯐꯤꯂꯝꯒꯤ ꯄꯣꯠ ꯑꯁꯤꯗꯤ ꯃꯅꯤꯄꯨꯔ ꯃꯤꯌꯥꯝꯅ ꯅꯨꯡꯁꯤꯕꯤꯕ ꯅꯠꯇ꯭ꯔꯒꯗꯤ ꯍꯤꯡꯕꯁꯨ ꯉꯝꯃꯣꯏ. ꯑꯗꯨꯒ ꯃꯔꯨꯑꯣꯏꯅ ꯃꯅꯤꯄꯨꯔ ꯁꯔꯀꯥꯔꯅ ꯌꯥꯝꯅ ꯃꯤꯠꯌꯦꯡ ꯆꯪꯕꯤꯐꯝ ꯊꯣꯛꯏ. ꯐꯤꯂꯝꯁꯤ ꯌꯥꯝꯃꯛꯄꯅ ꯁꯕꯁꯤꯗꯤ ꯄꯤꯕ ꯉꯝꯗ꯭ꯔꯒꯁꯨ ꯑꯐꯕ ꯐꯤꯂꯝ ꯏꯁꯇꯦꯠ ꯑꯦꯋꯥꯔꯗ ꯐꯪꯂꯛꯄ ꯅꯦꯁꯅꯦꯜ ꯑꯦꯋꯥꯔꯗ ꯐꯪꯂꯛꯄ ꯏꯟꯇꯔꯅꯦꯁꯅꯦꯜ ꯑꯦꯀ꯭ꯂꯦꯝ ꯇꯧꯔꯛꯄ ꯐꯤꯂꯝ ꯈꯔꯗꯗꯤ ꯇꯉꯥꯏꯐꯗꯅ ꯐꯗꯅ ꯑꯩꯈꯣꯏ ꯏꯟꯁꯦꯟꯇꯤꯞ ꯈꯔꯗꯤ ꯄꯤꯍꯟꯅꯤꯡꯉꯤ.
1: ꯏꯟꯁꯦꯟꯇꯤꯞꯁꯦ ꯄꯤꯔꯒꯗꯤ ꯃꯈꯣꯏꯗ ꯄꯨꯛꯅꯤꯡꯁꯦ ꯍꯦꯟꯅ ꯅꯨꯡꯉꯥꯏꯕ ꯍꯦꯟꯅ ꯇꯧꯅꯤꯡꯕꯒꯤ ꯏꯅꯣꯁꯦ ꯍꯥꯞꯄꯛꯀꯗꯣꯔꯤꯅꯦꯕ ꯑꯣꯀꯦꯅ ꯍꯥꯏꯕꯤꯕꯁꯦ. ꯑꯗꯣ ꯑꯣꯀꯦꯟ ꯃꯇꯥꯡꯁꯤ ꯍꯪꯖꯅꯤꯡꯕ ꯑꯃꯅ ꯑꯣꯀꯦꯟꯗꯤ ꯑꯩꯈꯣꯏꯒꯤ ꯃꯅꯤꯄꯨꯔꯤ ꯐꯤꯂꯝꯒꯤ ꯋꯥꯐꯝꯈꯛ ꯅꯠꯇꯅ ꯑꯣꯜ ꯏꯟꯗꯤꯌꯥꯒꯤ ꯑꯣꯏꯅ ꯄꯥꯡꯊꯣꯛꯄ ꯐꯤꯂꯝ ꯐꯦꯁꯇꯤꯕꯦꯜꯗꯁꯨ ꯖꯨꯔꯤ ꯑꯣꯏꯅ ꯆꯠꯄꯤꯕꯅꯤ. ꯃꯁꯤꯒꯤ ꯃꯇꯥꯡꯗ ꯑꯣꯜ ꯏꯟꯗꯤꯌꯥꯒꯤ ꯑꯣꯏꯅ ꯂꯥꯛꯏꯕ ꯐꯤꯂꯝꯁꯤꯡꯁꯤ ꯌꯦꯡꯕ ꯃꯇꯝꯗ ꯑꯩꯈꯣꯏꯒꯤ ꯄꯦꯅꯦꯜ ꯑꯣꯏꯔꯤꯕ ꯃꯤꯑꯣꯏꯁꯤꯡꯁꯤꯒ ꯋꯥꯔꯤ ꯋꯥꯇꯥꯏ ꯁꯥꯟꯅꯕ ꯃꯇꯝꯗ ꯃꯈꯣꯏꯅ ꯀꯔꯤ ꯀꯔꯤ ꯋꯥꯐꯝꯒ ꯁꯤꯌꯔ ꯇꯧꯕꯤꯔꯛꯄꯗꯤ ꯂꯩ?
0: ꯃꯔꯨꯑꯣꯏꯅ ꯃꯁꯤꯗ ꯑꯩꯅ ꯐꯪꯕ ꯑꯩꯒꯤ ꯅꯣꯂꯦꯖꯁꯦ ꯐꯤꯂꯝꯁꯤ ꯍꯧꯔꯛꯄꯗ ꯐꯤꯂꯝꯒꯤ ꯕꯤꯒꯤꯅꯤꯡ ꯑꯣꯐ ꯗꯤ ꯁꯣꯔꯠ ꯁꯤꯟꯁꯦ ꯃꯁꯤ ꯇꯥꯛ ꯂꯧꯅ ꯑꯩꯈꯣꯏꯗ ꯚꯥꯕꯣꯛꯇ ꯑꯦꯇ꯭ꯔꯦꯛꯁꯟ ꯄꯤꯕ ꯑꯃ ꯅꯝꯕꯔ ꯋꯥꯟ ꯑꯣꯏꯒꯗꯕꯅꯤ. ꯑꯦꯟꯗꯤꯡ ꯐꯖꯟꯒꯗꯕꯅꯤ. ꯑꯗꯒꯤ ꯃꯌꯥꯏꯒꯤ ꯐꯖꯟꯒꯗꯕꯅꯤ. ꯅꯠꯇ꯭ꯔꯒꯗꯤ ꯍꯧꯔꯛꯄꯗ ꯀꯔꯤꯒꯨꯝꯕ ꯐꯤꯕꯝ ꯈꯔ ꯅꯥꯟꯊꯣꯛꯀꯗꯅ ꯁꯄꯣꯁ ꯃꯥꯅ ꯍꯥꯏꯅꯤꯡꯉꯤꯕ ꯄꯣꯠꯇꯨ ꯑꯥꯐꯇꯔ 20 ꯃꯤꯅꯤꯠꯁꯇ ꯍꯥꯏꯅꯤꯡꯉꯕ 15ꯗ ꯍꯥꯏꯅꯤꯡꯕ ꯑꯗꯨꯗꯤ ꯑꯗꯥꯏ ꯌꯧꯗꯅꯗꯤ ꯑꯣꯇꯣꯃꯦꯇꯤꯀꯦꯂꯤ ꯄꯥꯁ ꯇꯧꯕ ꯍꯥꯏꯗꯅ ꯃꯁꯤ ꯐꯤꯂꯝꯁꯤ ꯌꯦꯡꯉꯒꯨꯝꯁꯦ ꯗ꯭ꯔꯣꯞ ꯇꯧꯕꯁꯦ ꯌꯥꯝ ꯊꯣꯛꯀꯜꯂꯤ. ꯑꯗꯨꯅ ꯐꯤꯂꯝꯁꯤꯒꯤ ꯑꯍꯥꯟꯕꯒꯤ ꯁꯤꯟꯁꯤꯡ ꯍꯧꯔꯛꯄꯒꯤ ꯁꯔꯨꯛꯁꯤꯅ ꯈꯤꯇꯪ ꯑꯦꯇ꯭ꯔꯦꯛꯇꯤꯞ ꯑꯣꯏꯕ 포트기 크라 임페사이스 더 에리아들 크리안 담비라가디 마나로비기 포타 이카 얌 낙셀레나 저마이나
1: 거기 리스넬 플럼기 부토포기 마이케 이롬시다 아고기 마니푸리 플럼제 사콘나베이다 막다 아고기 마니푸리 사카나수 필름 인스티튜트 아마 탐마니 하이베기 와펌부디 호조제 마얌강나니 필름 인스티튜트 아마 마니푸르 탐바기 땅아이 파다바세 마시기 마타나디가 와펌 탐비
0: 필름 인스티튜트 탐다바 야드레 마람디 아고기 이샤이나우싱제 필름다 노무노무기 말없이 unemployment shop도 보니 타복 펑드바 나로마야 아마 타복 비버니 이샤니 샤부 타복 비자버니 아이기 이샤다 아이나 볼럭보다 양카이에마 쇼나 비라마쇼 땅아이파 양카이임니 담데야로에바 나 트럭디 담드르바 양카이도 항드나 좀레니 와트는 좀레게네바 아드나 아이나 볼럭보다 쇼나 응원 양카이임 비럭바세 아나다 양카이도 담바다라게데 땅아이파 인스티티 레이티야로에바 아드나 양카이 쇼나 비럭바 양카이 아이나 당독서바 자마시 펑가게데 아프바 필름은 마시야마이 아이 마시 땅아이 파티 초이담게 토거니에나 칼리
1: 다생나 하라바다 마니푸르기 필름기 와폼각 나타나 올 인디아기 레디바나 트라가 인디아기 에브로터 레디바 디렉터 신시기 동안바 팜자바세 마기디 와리세 리얼리티 덴 헤나 팜바니 마디 사이언티픽 덴 헤나 팜바니 마디 쿠기 칠러 필름 덴 헤나 팜바니 하이바세 다이렉터 두기 동안 동안바 마기 유니크니스 로이나 레제 하이제리바 마시 오켄기디 카리도이나 팜비바게
0: 아이디 소셜 이슈 파미 토이바 토도 와톡심 아싱아 싱마 우리바 볼미암제 바르키 미암다 아로말렘기 미암다 마시 강은바 아이게 피에벌레 박스 동안 동안 버터에바 농아이버보로 아와버보로 아쿠기 트레직보로 마야미 슈마얌제 마시 아이 타슬 콤들라가 미암도 오톡바시 마시 아이 아빠모 오지
1: 필름에나 하이버세 엔터테인먼트 더나 테마세 미디아 아마수네바 아고이 오케나 소셜 이슈다 마시다 필름지 부토가 마얌나 필름지 잉가가 가리가리 야오리버게 나 하이버시네바 오켄기 아빠암바세 아도 오켄 마카타나 항제닝바 암나 오케나 가시바오바다 필름기 액터라 모이나 디렉터라 모이나 뮤직 디렉터라 아모 오이나 라이비버시다 하우직 마얌나 오케나 막섬니인 하이바 이사기 마팜 아마 라이비리버세 마시기 크레딧티 카나다 비비닝바게
0: 마시 아이기 이몽 마눙 마눙니 암 서포트 위바 아니고 아이게 마루 마팡싱 아니 마루이나 아이 와자 선카이 버튼 심에 가우저러 아들이 마퉁다 더슈 필름기 아이 얌바 와이 샤럿 아니시나 아이게 필름기 게리아르디 아니시나 부컷 비럭빠니 하이나 샤마이나 탐자라게
1: 다수 필름 사이나 팔라퍼시다 다수 필름스키 필름 오이라가디 오케나 디렉션 피보 오이라마가니인 하이버시디 마얌품나 만나 로이나 칸나라바 와파마마카니 오켄 푼시다 탱네키바 콰이디기 농아이바 농아이다바 필름기 저니 시 라코마탐다 탱네키바도 마시엄탕 파우던비
0: 아이네 콰이 농아이자키바시 아이기 필름 콘탕나 인단 파노라마 상럭바 아이기 필름 마요피기 마차나 내셔널 어워드 팡악바 마시기 미쿱 아니세 마시마디 아이기 푼시기 고
1: 오켄제 우지우지 필름기 오이버 왁싱 가리가리 바이비리
0: 아이제 필름 포럼 마니포르기 바이시 아르메나 톡부자리 데제비나인 테아터기 세케트리 오이나 톡부자리
1: 얌농 아이제 잉아시 필름기 퍼스널리티 오케나 막삼나 거기 스튜디오 더 랭비락두나 오켄기 타우리버 왁기 마탕다 와리 사나바기 구동사바마 비비두나 에코이나 운나바 펑제바시 오켄 못하겠자리 랭비락바기다마
0: 다같자리

0: 아주 같은 진코 미 우크르디 파주디에
1: 세세 하 현진 비누코
0: 아이네 해는 강일뿐이다.
1: 가정으로 밖에 살아
0: 전화로 뭘 오면
1: 세세세세

0: 베리 꽈 앙앙이 시키비바 아사포 카라틱 또나 힝자비 빵판 판자비니도 사헵 나시농 먹이 단저럭 바카라주슈 나사글레바다 로이나 상토크레 호이 사카우라바디 다키나 똥나바니나 똥데바수야데도 쩨나비니 야함바얌다바나 아마니도 라우비게 나닝 훈독비게 쿠시 나시기나 쩨나 자카우비기 다키나디 나살라이오이나 우자라바니
1: 이마이 나시기 다키나시디 크롤파티나 바우토 웅아 모로도 다키나니 해
0: 라이르비디 오이자바도 타우다바디 야다바도
1: 파무비 사코 벨람드라디 아이 다키나 망제롱 니더 사이타

자, 대자리베 토론바링의 시기 나스님이 동방마 동민이 따라 고자 앞두는 레디스 토론다 담제리 행앙 통나레비 VLF기 뉴피싱의 방톡바 마칼마텔기 토론싱 토론마시 불란 톡비가 다바싱나 강음 이베야마 아마디 에익밤 브리오발라 토론부톡바 톡종 레누발라

마시는 미당 뿡따르 끄미닛 니후 공간기 탈럼드 담저리 나세밤 사나 도이전 우나삭바 권응이세 아마디 군자 생기 와한기 바쿰 탈럼마시다 바쿰 비비게다바 강점 호멘싱 팜 매니저 기비기 시나바디 아마디 탈럼나 토피게다바 염남 미무제누

아크쇼니 인팔기 메가헤르츠 점어가 혼자 심어가다 산독자리바 FM 상하이 전해드리기니 아동네 토럼 다비리바시 하우직 봉파마시다 트래픽 컨트롤 폴리스 스윙 마니포르기 컨트롤룸 되기 다독 비럭바 인팔 시티기 만 마루에밤 팜싱기 오리바 트래픽 업데이트 비세리 업데이트 다시 잉아시 니미둥 바마둥 미닛 망하다 다독 비럭바니 update asigi matung ina ni taipa chu thekiyo ina post office from the lak palambi estamak me rep chilli western gate kangla gi oina su ni taipa chu theklom de gi lak palambi estamak me rep chilli kaishampa junction gi oina su hodam lera crossing rom de gi lakpa lambi sing asitamak me rep chilli kaishampa crossing chinga crossing amadi lic crossing gi oina di adumak kom na chen chanari haina takpiri aduga infal is side gi oina su adumak normal oiri haina Traffic Control Police Wing Manipur gi control room degi thaduk pirakpa update na asum na haibirakli. Matangasida traffic update bizaba lojari.

0: 아직 이 놈아 멈다 그래. 아들 나이 수 이 풍조로 멈당 우사하게.
1: 하이 수 풍조로 마이 수 풍디 우대가 이거 많이 동대노.
0: 이 양자들의 거. 아 자, 그 쿠트 타나가 진짜 풍론디 뭐온도. 하이자 하이자라게.
1: 샤누아이니.
0: 자기 떡디 몽치는데. 자이 누 빠는 까탄 빠라가. 떠오가 두가 풍빠가 막 그 로혼 훈부도. 아들이 딴드네 봐.
1: 더비로네.
0: 하다 하자라게 거. 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크크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기네기네 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크크 땅땅땅땅땅땅땅땅땅 데데데데데데데데 시험 떼지겠다네
1: 아도 민금 다 해비라무
0: 민 라이 삼닝온 라톰 좀 미해마버티
2: 아이 친구는
0: 실례가 또 어디에 거기지 동안에 탄은 사진 한 순간에 아이 탄다 좀 좀다 좀 간호 거기 있겠는 사비 사잡세 아이나 저 가라미 사풍들 살래 아디 탄은 사진에
1: 마케팅 가 많이 되게
0: 마케세 좀 거기 거기 거기 거기 만나 그 비싼 아기 안강 거기 거기 아이는 바지 일주시안에 보고 마이 만나 안강 사람 사람 안 타도 버리나 아들 가 연전 아들 가 좀 가는
1: 방에 아들 셀레 거기 농 파도 분만 타마다 문디 풀리다
0: 아 풀리 풀리
1: 아들 이원
0: 아들아 순애 아코이나 둠모이나 둠 스마 타지 하이 범 두자네 아비 한덕 디소나 간네 피로 하이 소간 피로 하이 코이 마체 둠 코아 퍼슨레나 간네 아둠 피네 보고 아 만도 좀 본선 타 보자
1: 나 사이 마망도 우나 기바 피사 버싱기 디 아 불럽 콩글라가 욘 비 하이도 섬나 간지 셀 그룹 시오나 디 동안 콩글 퍼미게 디 레이터 브라블라나 레나 둠 욘나
0: 콩글 파지 아코이 마체네네 에노이 그룹 스네 사오로 아코이 그룹 프람 스나 코이 신라우로 게 시티로 게 시프로게 나 코이 따라니
1: Okay,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0: 막니 마냥시 효호도 보다냐 이 삭사번이고 아이지 내가 좀 많이 사이 호지 강기 세이가 가세 마땡마땡 세이봐 거의 신우비나 박지 박드는 세이가지 세이 레이링 먹었슈 마하이봐 아 호지 이래 아이난 하이 신우비나네 떠우누 낭바 떠우누 하이봐 아들들 마이나 하이봐 눈치나 봐 하이로노 이따 가이나라 가와바니 돔자나망망바니 농시와 칸당 아우니 농시나바 하이루노 이베마
1: 쇼누비다 작잘리네마
0: 쇼누비다 이네 작잘리에바 거
2: 아주 이마스에서 이겨 소리
0: 아이 마루 푸소리
2: 사이 말 푸소리 이사이디 야마칸 마칸 하이나 트라이디야마
3: 아이 낭옴 닝온 데비아니고 강점도 옹자분이 행암 칼가이텔레자분이 아이주 행암 타우나레비 벨랩기다 야오바 첼레그룹 아양레이마 하이베 첼레그룹되기 리더 넘버 1 오자라가 레자분이 아두가 시벨레케니 세케트리 오자바 아주 세케트리기디 에둠 타박세 야메 마얌프나마 로이나바둠 강나레고 아 따오그다바시 세케트리나 아얌바 하이자레 로이나박 따오바니 나칸다레 로이나박세 세케트리기 마타오 하이다레 아두부 시기 마락시다 아이나 가스파님 파일라 잉에시아이나 봉독사님 바이디 첼레그룹 엄마 시험바 마담드네 첼리그로 엄마 시대 능악바 아와바 데인웅아이바 파락바 와람바데기 따오바신지 기탕 반자님바 하이타레 너 거기 하이바 거기 첼리그룹세 아양레이마 하이바 첼리그룹세 거기 이제 미팅아마 따오이 까오레 거기 간요 깨달아 마나 하이타레고 까오럽바데기 거기 첼리그룹세 하우독사바니 너 거기는 시기 모이기 알알 진지 숨 하이비라고 마담드 거기 안밤제이바 너 거기 그룹 거의 따라 따라하는 사람이 드라마 토이는디 사람이 아주 뭐 따라 오이래 따라하시는 거의 뿐나 야나범 보라가 뭐기 에바네스 카리크라미 암다 거의 호독색이 변해봐 아주 뭐 한배 호보다 거의 뭐기 거의 델리 약간 여기 하 위클리 컬렉션 곰바 코파 카이갓 내이버 거기서 산대 산대다 거의 달디 달디 각 컬렉션 더 자라가지 말더나 세빙 오이나 좀 탔다 보다기 마탕마탕 숨 컨티뉴 숨 자타락 보다기 거의 이제 라이브 파드나 숨 창업부대 거의 론 방자래고 론지에 거의 세력기 뱅기 론지 방자래 빨락 아마 라무가리 심따라스 마이나 방자 아주 아이주 리더라모 오이루라바니나 까리 떠지게 하이바와 칸지에 파자나 칼레바 이제 칼라바마 뚱다 칸나 칸나 아 거의 이시 아이가 이시 민나바 거 거의 멤버 아마 이반이 지나

따비리브스의 아가시원의 인팔기 메가헤르츠 드라마가운다시 마가다 산독저리바 FM 상하이 저널디기니 하우직 봉파마스다 따비리브스인기 다먹다목 부자락리 동안동안 바사이삭바사이삭비스인기 건절다 많이 프리필미세기 그도 타로마스기 구독이 한바다 따비라시 헤로 필마스다기 만다기니 아마디 사다난다 아니뿐의 삭미나바 라제니 꼬밤나 세이링바 아마디 고피나 세랑비세 세쿠독 담저리 따비세이

하는 정연바 딜랑가 야히 펠마스테기 부스프라니기 나이톰 콘절다 유간디나 세링바마디 고피나 세랑바이 세세 단자케 바갈로이나 마니프리 펠마스테기 코도 산독나 단자바 마땅아 슬리즈리 하우지 봉파마스타마 카다바 토럼 웨스턴 뮤직 방비라가니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네가 내든 좌태들은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 네 삶 속에 굵은 나이트 내게 또한 너의 일부 너에게.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Break it.

아도나 다람 다비리 베세 아카시바니 인팔게 FM 상하이 채널 데기니 하우직 품함스다 묵 부자르클리 징롤 마팔기 왕마데기 나시기 다람 달레이저리 로얄 캐리비안 인터내셔널 CBUSA 다 타박 도두나 레리바 히즘 수르즐라타 디비가 운나두나 와리와타이 사바 운나비리바 아마디 다람 부톡바 농톰밤 로마 다람 부톡부터 띵방바 이링밤 아짓 구마르 메이테이

0: ꯁꯩꯁꯨꯒ ꯍꯥꯛ ꯇꯥꯃꯤꯟꯅꯔꯦ ꯁꯨꯔꯖꯂꯇꯥ ꯃꯈꯥ ꯇꯥꯔꯛꯄꯁꯤꯗꯤ ꯖꯍꯥꯖ ꯑꯆꯧꯕꯁꯤꯗ ꯇꯣꯡꯂꯒ ꯆꯠꯄꯒꯤ ꯈꯣꯡꯆꯠꯁꯤꯗꯅꯦ ꯄꯨꯟꯁꯤꯗ ꯈ꯭ꯋꯥꯏꯗꯒꯤ ꯅꯨꯡꯉꯥꯏꯈꯤꯕ ꯃꯤꯀꯨꯞꯇꯣ ꯃꯗꯨꯁꯨ ꯑꯝꯇꯪ ꯅꯤꯡꯁꯤꯡꯕꯤꯔꯒꯗꯤ ꯃꯌꯥꯝꯁꯨ ꯑꯇꯥꯕ ꯃꯌꯥꯝꯁꯨ ꯇꯥꯕꯗ ꯅꯨꯡꯉꯥꯏꯒꯅꯤ ꯈꯜꯂꯦ
1: ꯑꯩꯒꯤ ꯖꯔꯅꯤꯁꯤꯗ ꯈ꯭ꯋꯥꯏꯗꯒꯤ ꯅꯨꯡꯉꯥꯏꯈꯤꯕ ꯍꯥꯏꯕꯣꯏ ꯇꯥꯔꯒꯗꯤ ꯅꯣꯔꯗꯔꯟ ꯂꯥꯏꯠꯁꯦ ꯁꯤꯁꯦ ꯑꯩꯒꯤ ꯃꯤꯠꯃꯥꯡꯗ ꯑꯁꯦꯡꯕꯣꯏꯅ ꯎꯔꯛꯄꯁꯦ ꯁꯤꯃꯗꯤ ꯌꯥꯝꯅ ꯅꯨꯡꯉꯥꯏꯒꯤ ꯑꯩꯉꯣꯟꯗ ꯑꯗꯨꯒꯤ ꯅꯨꯃꯤꯠꯁꯦ ꯑꯩꯅ ꯒ꯭ꯔꯤꯟꯂꯦꯟꯗ ꯂꯥꯛꯄ ꯃꯇꯝꯗꯅꯦ ꯀꯦꯞꯇꯦꯟꯁꯤꯅ ꯑꯩꯈꯣꯏꯗ ꯑꯦꯅꯥꯎꯟꯁ ꯇꯧꯔꯛꯑꯦ ꯅꯣꯔꯗꯔꯟ ꯂꯥꯏꯠ ꯊꯣꯛꯂꯛꯑꯦ ꯊꯣꯛꯂꯛꯑꯣꯅ ꯄꯨꯡ 11:00 ꯑꯃꯨꯛ ꯇꯥꯔꯦ ꯃꯥꯅ ꯑꯦꯅꯥꯎꯟꯁ ꯇꯧꯔꯛꯄꯁꯤꯗ ꯑꯗ ꯑꯩꯈꯣꯏꯅ ꯊꯣꯛꯂꯛꯑꯀꯥꯟꯁꯤꯗ ꯑꯍꯥꯟꯕꯗꯗꯤ ꯎꯔꯝꯗꯦꯕ ꯐꯣꯟꯗ ꯀꯥꯞꯄꯀꯥꯟꯗ ꯄꯤꯛꯆꯔꯗ ꯑꯣꯏꯅ ꯎꯔꯝꯃꯦꯕ ꯑꯗꯨꯕꯨ ꯃꯤꯠꯇꯗꯤ ꯎꯔꯝꯗꯦꯕ ꯑꯗ ꯑꯩꯈꯣꯏꯁꯦ ꯑꯁꯤꯅ ꯍꯥꯏꯔꯒ ꯑꯗꯨꯝ ꯂꯥꯛꯑꯦ ꯑꯗꯨꯝ ꯑꯗꯒꯤꯗꯤ ꯄꯨꯡ 12:30 ꯁꯥꯏꯃꯨꯛ ꯇꯥꯔꯛꯄ ꯃꯇꯝꯁꯤꯗ ꯑꯃꯨꯛꯀ ꯑꯃꯨꯛ ꯑꯦꯅꯥꯎꯟꯁ ꯇꯧꯔꯛꯑꯦꯕꯀꯣ
0: ꯅꯨꯡꯉꯥꯏ ꯆꯞ ꯆꯥꯅ
1: ꯅꯨꯡꯉꯥꯏ ꯆꯞ ꯆꯥꯅ ꯑꯗꯩꯗ ꯑꯦ ꯁꯨꯃꯥꯏꯅ ꯇꯧꯔꯒ ꯍꯧꯖꯤꯛꯇꯤ ꯌꯥꯝ ꯐꯖꯅ ꯊꯣꯛꯑꯦ ꯍꯥꯏꯔꯛꯄ ꯀꯥꯟꯁꯤꯗ ꯑꯩꯈꯣꯏꯁꯦ ꯂꯥꯛꯑꯦ ꯑꯃꯨꯛ ꯑꯗꯨ ꯂꯥꯛꯄ ꯀꯥꯟꯁꯤꯗ ꯑꯣꯄꯟ ꯗꯦꯛꯇ ꯊꯣꯛꯑꯦ ꯍꯦꯛ ꯊꯣꯛꯂꯛꯄ ꯃꯇꯝꯁꯤꯗ ꯃꯆꯨ ꯃꯆꯨ ꯃꯌꯥꯝꯁꯦ ꯒ꯭ꯔꯤꯟꯅꯦ ꯑꯗꯒꯤ ꯄꯤꯡꯛꯅꯦ ꯄꯔꯄꯜꯅꯦ ꯁꯤ ꯑꯍꯨꯝꯁꯦ ꯃꯤꯛꯁ ꯇꯧꯁꯜꯂꯒꯅꯦ ꯁ꯭ꯇꯦꯕꯜ ꯑꯣꯏꯗꯕꯤꯗ ꯍꯥꯏꯕꯗꯤ ꯂꯦꯡꯗꯕꯤꯗ ꯀꯔꯤ ꯍꯥꯏꯅꯤ ꯆꯣꯏꯅ ꯆꯣꯏꯅ ꯂꯩꯔꯒꯅꯦ ꯎꯔꯁꯨ ꯆꯦꯜꯂꯦ ꯑꯗꯒꯤ ꯁꯨꯃꯥꯏꯅ ꯇꯧꯔꯒ ꯏꯁꯤꯡ ꯆꯥꯏꯕꯗꯧꯅ ꯆꯥꯏꯔ ꯊꯣꯛꯑꯒ ꯂꯩꯔꯝꯃꯦ ꯑꯗꯨꯒꯗꯤ ꯑꯁꯤ ꯑꯣꯏꯔꯦꯀꯣ ꯅꯣꯔꯗꯔꯟ ꯂꯥꯏꯠ ꯍꯥꯏꯁꯦꯀꯣ
0: ꯑꯩꯈꯣꯏꯅ ꯂꯥꯏꯔꯤꯛ ꯇꯝꯕꯗ ꯊꯦꯡꯅꯔꯛꯈꯤꯕꯗꯨ ꯃꯥꯡꯗ ꯑꯩꯈꯣꯏꯒꯤ ꯁꯪ ꯁꯪꯅ ꯎꯕꯁꯤꯅꯦ
1: ꯁꯪ ꯎꯕꯁꯦ ꯌꯥꯝ ꯊꯤꯅ ꯑꯩꯉꯣꯟꯗ ꯁꯤꯕꯨ ꯔꯤꯌꯦꯜ ꯑꯣꯏꯖꯥꯠꯂꯣ ꯀꯔꯤ ꯑꯣꯏꯖꯥꯠꯂꯣ ꯍꯥꯏꯗꯤ ꯃꯪꯂꯣ ꯇꯥꯏꯕꯪꯂꯣ ꯀꯥꯏꯅ ꯈꯟꯖꯕꯗꯣ ꯑꯗꯨꯃꯥꯏꯅ ꯈꯟꯒꯦ ꯑꯩꯁꯦ ꯌꯥꯝ ꯊꯤꯅ ꯅꯨꯡꯉꯥꯏꯒꯤ ꯑꯩꯉꯣꯟꯗ
0: ꯑꯗꯨꯒ ꯁꯨꯔꯖꯂꯇꯥ ꯇꯣꯉꯥꯟ ꯇꯣꯉꯥꯟꯕ ꯉꯁꯥꯏꯒꯤ ꯔꯣꯌꯦꯜ ꯀꯦꯔꯤꯕꯤꯌꯟ ꯏꯟꯇꯔꯅꯦꯁꯅꯦꯜ ꯁꯤꯞꯁꯤꯅ ꯑꯩꯈꯣꯏ ꯃꯥꯂꯦꯝꯒꯤ ꯃꯐꯝ ꯀꯌꯥꯗꯅꯦꯕ ꯄꯨꯒꯗꯣꯔꯤꯕꯁꯦ ꯑꯗꯨꯅ ꯈꯣꯡꯆꯠ ꯑꯃ ꯆꯠꯄ ꯃꯇꯝꯗ ꯖꯍꯥꯖꯁꯤꯒꯤ ꯍꯤꯊꯥꯡꯐꯝꯁꯦ ꯃꯁꯤꯁꯤ ꯈꯥꯝꯂ ꯃꯇꯨꯡ ꯄꯦꯁꯦꯟꯖꯔ ꯃꯌꯥꯝꯁꯤꯡꯁꯤ ꯆꯠꯈ꯭ꯔꯒꯅꯤ ꯑꯗꯨ ꯀ꯭ꯔꯨ ꯃꯦꯝꯕꯔꯁꯤꯡꯒꯤ ꯂꯩꯐꯝ ꯆꯥꯐꯝꯁꯤꯗꯤ ꯀꯃꯥꯏꯅ ꯁꯤꯟꯕ ꯂꯥꯡꯕ ꯇꯧ
1: ꯑꯩꯈꯣꯏꯁꯦ ꯀ꯭ꯔꯨ ꯃꯦꯝꯕꯔꯁꯤꯡꯁꯦ ꯁꯤꯃꯣꯛꯇ ꯑꯗꯨꯝ ꯊꯕꯛ ꯇꯧꯋꯦ ꯁꯤꯃꯣꯛꯇ ꯑꯗꯨꯝ ꯇꯨꯝꯃꯦ ꯑꯗꯩ ꯁꯤꯃꯣꯛ ꯑꯗꯨꯝ ꯆꯥꯏ ꯑꯗꯨꯝ 6 months 7 months 8 months 9 months 2.5 months 아이도 컨트랙 레이 아코이나 카잉바 원스 아무럭 십투데이더 콩 탕잔비 기버 오이타라가디 십므롱즈데 로이나마 둠 타우라니 아코이나 컨트랙 로이디 바우바 아두가 코이나 람코이즈 카마이 토케 하마탐다 람쿠딘 카마탐제다 아코이기 오프 타이밍즈데다 아두마 반다 토코콜라가 아두미안데 로이나마 팡게 아두마이나
0: 가람 가람바 말랭기 마 펌싱 하이 바타레 쳇바 쿠둥 자 팡바기 와리도 먼저스 마카타베
1: 아이나 살락바제 유럽 그 사이트 아나마나 로이나마 살레 프랑스 살레 이탈리 살레 스페인 살레 UK 살레 아더 UK 제 런던 제 아이 더 퍼스트 타임 조인 타우 위즈 에 런던 더 조인 타우 아두 기 잠 누가이 게 암나 아두가 저머니 제 살레 US 살레 캐나다 살레 멕시코 살레 아이 더 콰이 디기 누가이 바 아마나 캐러벤 코 오버 사이트 아마 레 부고 아더 모이 제 아일랜드 가트네 아더 아일랜드 제 데다 모이 제 암즈 사바 마 팜네 아코인 더 US 플로리다 데기 살레 아더 US 플로리다 데기나 아두기 캐러벤 부츠바 마탐 제다 누미 니니 무짱나 살레 아코이즈 랩데비 타우르가 아도 코이나 캐리비안 제다 샌 마르틴 캐리비안 샌 존 아데기 바르베도스 버무다 가이나 타우바
0: 버무다 트라이앵글 가이나 하이세
1: 아두가 제 살루레 아다 제 살루레 아데기 나사우 도미니카 아코이기 월드기 콰이디기 사우바 커런시 아도도 그랜드 캐미안 나 하브네바 아두기 람즈 살루레 마야마 얌 그레 티방가 마로
0: 코이기 앙앙오니 가이다 망자키바 망란 하이바타레 말렌기 마폼 쿠디막다 코이기 짭바기 쿠동자바시 레르가디 아묵타디 차사게나 칸기바 망란도 마 파우나라바니 아바시티 근데 마카타라파시나 하우라클리반 하싱 타바인캉 티리바 마야마말라이리바니 라이글라슈 탐루라가 동안동안바 마이마신셀로실로마퉁다 수르잘라타나 탱나키바당 아사이 타박티바게 와발레키바 아두가 탱나키바 쿠동자다 마얌출레이바니나 마시데이시다 나하우르바싱데 카리 하비닝에
1: 아이나 하이제닝바제 미미기 아밤바디 로이나먹 동갈레 아이나 십데 타박타우레 이제 아이기 오이나디 월 코이바 밤바기다막 아이나 밤이바 라인제 카리노노 하나 칸토아가 아두기 마눙드데이다 카리하니
0: 이사나 자나자가다바
1: 한테키도 오이드가주 마탕스테가셉토 니가나 블레이트나네 아돔 사키브도 아드마이나토 오이타라그디 소소이초이드나 에이 마이파카니나 아드마이나 하이닝에
0: 얌누가이징 아시싱론 마팔기왕마데게 하이브토라마시기다막타 히잠 수르잘라타 데비 하우지우지 크루엘 캐리비안 인터내셔널 시 USA 크루시바 시기 크루 멤버마스 오비리바 수르잘라타 나카스파니 팔게 스튜디오 데 랭신 비럽두나 사무드르기 콩샷 가야마기 와리 타리바 미암싱자 타한 미람바 아두게 이샤기오네 테크니키 바푼치게 와누가이기 와리 마야마말리 비람바기 담마 수르잘라타 데비부 한한나 타가체리
1: 아카스파니 인팔부 한한나 타가서리
2: 말림기 동안 동안 발레박 승들 레이비리바 이감 담스기 마니포리 다이아스포라 싱나 마니포르 라피바 마담다 아동기 아와누가기 와리싱 에코이기 싱론 마판기 왕마드기 하이리바 토롬시다 아우돈 비람나바 아카스바니 인팔나 아동기 담막 통라우나 항두나 탐자리 싱론 마판기 왕마드 레이크라바 마코이기 아나우바 마파오 마글로냐나 마탕기 타극타 마얌보묵 나이저롱게 마탐도 파우부던기 오이나디 누가이바 야이파바 봄나마키
3: Hozik Tabiri, Jinglon Mapalgi, Wang Madagi, Toramasta Tahanjakri, Royal Caribbean International Civil Seda, Tapakdoduna Ladyba, Hizam Surjalada Dibiga, Unadunawari Watai Saba, Unabikiba Madi Toramputokba, Nung Tombam Roma, Toramputokba Tingbangba, Iringbam, Ajit Kumar Mite, Toram Sundukna Tahanjaribasi Akashwani, Falgi FM Sangai, General Dagini, Hozik Mumpamastam Sundukjiri, Radio Class, Jahungam. Marifutara Marisuba, Tankak. Masigi Tankak Talizere, Class 4G, Hindi Subject, Lesson Number 5, Imphal Nagar, Orlok. Taramasi Department of Education is Samagra Siksha Manipur Giting Bangaloyana, Sanduk Jabatoram Ni.

0: 낭기 빨아 제 마카가 묵자 틀어지고
1: 허이니네
0: 낭기 빨아 시마루 꼬마다 임팔 쇼홀 아마숭 미싱 하이버시기 마람다 낭기 마루 꼬마다 지티에마 이라가 마룹두다 타라 우 하이버니 나트라 이 도리도 나학니 하이나 칼로 아 아두가 나마나비 아마다 타 기도리니나 소마이나 칼라가 이바다레
1: 라이트 야오샤 아둠 이게다 아두가 아이나 엄마가 이게 아두 수야이꼬
0: 야이 낭 한 바호부도 이나바다오로 이바호로시 양아치세
1: 허이 네네 딱바당 딱비오 이바디 에이호레나 미당 이자라게바 아두가 꼬아 하잉 아육 네네 나 좀 브레잉 비오바
0: 오 허이 아두레디 한 바호부기도 야라니꼬
1: 야라니 아이 둠 하이라니바
0: 아두디 아 소마이나 이니 눈시라바 마루 하이라가 마카다 카라짱 칠라가 호비야레 아함바다 눈시라바 마루 이라니다나 내 카라짱 칠라가 소아시대기 이바 호비야레꺼 나학나 셉템벌기 땅 따라 망하다 타락바지 티도 펑자레 나학나 임팔 쇼홀 아마숭 미싱 하이바두기 마람다 강닝이 하이바도 아이나 이라바니 Semaina ibatare ko Impal hai besi Manipur gi konung ni Manipur gi khwai de gi chawba shohor su Impal ni Shohor asi gi mayon maktada achawba bazar ma lai Masipu khwai ramban bazar hai na khang nei ko Masida nupi kaithel ahum lai Kaithel ahum du gi maming di Purana bazar Lakshmi Bazar, New Market, New Market ki atopa mami ngama su lai, linthoi ngambi kai thel hai na su khang nai.
1: Nene, ngai kho ba, ai maram da thakke ba.
0: Kai dao rake, haa, hai ro.
1: Nene, na takpi ba du di, ta bayam nu ngai ba. Adwa, ai di khwaram ban bazaar ang ta udri ye.
0: Hai ma, nang bu bazaar phao raga chat bayam yaar da ai ne, du ka ang ta udri di kai ke.
1: Cepat budi mi am cepat lebu ko, bapa ga, ima ga, ayga cepat panie ba. Adua, aydi mi mi am dudang uye, ima ga itel ga doa, aydi am tak hang dek, usurak dek, hujik cepat lusi.
0: Cuma, am cuma hai deh ini, macam, kaitel ni nih mi mi am ngak tak urak lak panie ba.
1: Adua hujik cepat sih ba, pubio ba.
0: Hujik ya. Hei ma, nangis sih, sih boleh wan ini ya.
1: Hoi ba.
0: Semua tu semida, imam dah hari sih semida. Mayak cheng nak kang nana bani. Pare, jalo, nak pihong lo jalo.
1: Cheng bayro ni ni. Hong lagi, kau tu dia.
0: Ah, gari masasi tu ibani hektar cepat apa ni?
1: Kau ni ni, hong lagi.
0: Hong lo.

아담나 아카시미니 인팔게 FM 상하이 채널에게 막함나 텔게 토롱가야마 립드는 따비리 립드는 따비어 동기다 목달리자리바 아카시미니 인팔니 하우지 봉파마스타 따비리 베싱기다 막다 목보드는 락지리 마타미세 아니칵 마탕마탕이나 그돌게 한바다 따비라시 라타마이스남게 나이톰 콘젤다 당정 코라나 세이링바 마타미세마 아수미세호이 농주디나띠 잉아 잉엔게 이세 구돌담자리 따비세이

0: 인디비주얼 다 붙여도 붙이지. 보라!
1: 라이프 씨. 야, 뭐가 마.
0: 라이프 씨. 이 아들에. 농아 품리디 도지 간기 앙앙싱시에 뭐 토무롱 답는데. 아, 고염담는데.
1: 마네. 마담도 도자 할라만 싱가 로이나 버기 장스 야 헬람도 마네. 마세 오자나 소하이비 바이세이 가 착퍼세 오 한싱나 삭파타바다 추산긴 얌 타레 에가나 하베세 오자. 아도 호직 마담스데 두 얌나 담그레 동구 마세 과. 할만악다 펌바가스 가 펌나드레바. 아도 마담도 다 아할싱가 얌나 나나 로이나 럭버기 오자다 마시 파오보다 파라 오이자바. 가나자바세. 카이카이 노자암 땅 하이비오.
0: 무시 그러면 더브라 해가. 아쿠에는 스쿨도 like 덤 가나디 아쿠 얌 덤하우디 스쿨도 디 아쿠 뭐라 디 스쿨 가니 우자 안시 빠와 할까 아르타캉도 좀 방법 빠르가 좀 아쿠 얌 덤다 스쿨기 쿤기 스쿨 커맨 스쿨기 클래스 룸 리망아 레비싱지 우자 신지 주 하이더부도 아쿠 군바 세임 니아바 스튜디언 거 우자도 하이더부시 아도 아쿠에나 스쿨 해 토크레 머리마다 아등 로터 복잡기니 할라그니 어디 짝짝토가 버림마다 응시디는 거의 유음다 블럽 그 미미림가도 로터버 할라그고 짝짝토가 메디가 버랭 펌을 거 워리 샤르니 워리 샤브시에 안나 워리 리비 리비래 나 들어가 아그 일행다 해르시니 그런 거 읽어 으스 너랑도
1: 워리 리나버
0: 어두만 떠오해 어두만 떠오해 하우쉬 누가 이만 묻는데 에이 아그 이나도 에이 나도 내려면 파도 아씨 농아이 또 답 농아이 접도.
1: 허이허이. 아마 나만의 와리 리나라가 와리 담 나라가 탱 나라 퍼센도.
0: 우제 또 내려다 있는 노리는 까먹가 아씨 퍼센. 어. 농아름니 꼬죠. 아씨. 허이허이. 아이비기. 아 또 봐 와리 리디에 봐. 라디기 와리 리슈나티.
1: 허이.
0: 아도 끝나고 보면 으스 엘렉션들기 와리 따르면 다 대신이 으스 마 란쇼부도 해비기 와리 리버 공부하고
1: 안전 리너리네
0: 리너리입도 어떤 말이나 거의 블럭 펌을가 랩시노고 와칸도 유니티
1: 사갓 미나버세 아픈 베기
0: 모두 기본도 거의다 내려면 해봐 무지간디 인디비주얼 아이 빠레 할까 마 반수 통대 윤별 얘기니 무릎실에
1: 마네
0: 짝수 통수 했대
1: 호이호이
0: 미니 비자르가 자라 비자르 도에 아니 다들 레레 혹시 강한 신시
1: 호이호이
0: 너그엠 덤더디 얌케나레 에너 칼레 에 콜 라이브시 혹시 간게 강한 신시디 뭐 해디 카리 레레 나도 카리 타오레 타오슈노
1: 호이
0: 거 타오슈 뭐 빠만 합비기 됩니 뭐 빠만 이르 자기
1: 됩니 호이호이
0: 아콜엠 덤더디 에콜디 퍼스트 아콜 군데 레디오 아마 프로에 봐 미암나 억당 물불 감 따레 하디 볼업
1: 따도 이봐
0: 아들 토크네 봐. 어 더블 런라 TV 기능이 다 있다.
1: 호이 호이. 레디오스 다들이니 불러.
0: 레디오 다기 때문에. 다음 프로그램을 레디오 레 이샤 한 크러니.
1: 오.
0: 그 레디오 문담도.
1: 호이 호이.
0: 너무 창더디 리콜 플레이어도. 브로디 에브리 선데이도 저 토크래. 아스 그이다 리콜 플레이어 이 공도 문낭도고. 야, 꽤 거래도 따라니. 신이 그건 우럭부시
1: 맞는데 아두고 오자가 사이 인팔다 라키바세 패밀리 푸나 아둠 라크라브라 가마이나 도키오자
0: 나디다도디 에시 인팔다 한탕 푼다 타박 리더미나 인팔라가 타박마 자마 도르가 제히 옹꾸문 도가시 인팔다 레버 땅 홀루피 엔루피도 고엘레가이 아마니나 에 마밤비 에스능보 에 파메르가 좀 뭐 마홀로나 가디
1: 하여 저 혹시 이차케 아가디 레비 하이 하이 마망도 거 인터뷰 마다 소와이디 산에 자크라베니 두 부호가 시기 토럼 시다 모스모 항제레오 자코 마얌기 칼라가 하이 바다레 타후다 바야르가소 안도 오자기 오이바 이치니나오 케 아가디 수키바
0: 아시세비 에기 스프링 챔 아코이 바 이만 포부시 아코이 만뻔네바
1: 오
0: 코디 에나 아니 누피 망아니 누파무리니
1: ado za hozikti mustaida nagaramda
0: nagaramda
1: leire hozikse
0: family
1: hoy ado ichase saka
0: koi
1: naam khang base ozaga dum chatmina base concert ta ado ma di hozikse kari kari isai sida music chida kai kai course ka tam ba
0: ado leire ma bu dum tahoninge arche
1: hoy
0: dum man thawa yobra yodro ek haibang amdre chudi maju je hi music da kaab ne ba
1: o
0: mani bu university culture
1: da
0: ado master tawre loe khra bra loe tri bra khang dre ado shu pap da de
1: Hozik je punna lemina da roza.
0: Lemina ye.
1: Oh.
0: Adu mana pakhang parabina do. Program ne de mabshu puwe ko.
1: Hoi hoi chali ba do.
0: Live jidi isha shagini da.
1: Mane mane.
0: Ai busu hoi bana. Hoi baji mystery ne ba.
1: Hoi hoi.
0: Carpenter's
1: heavy ba do.
0: Adu mana shoi bu. Carpenter's da honing ba.
1: Hoi.
0: Ai shu to we ko. Ai shu kucha yam he.
1: Hoi.
0: Ai kucha print heaven mini. Idea do. Adu ina

아카쇼니 인팔기 FM 상하이 채널 다비리바 마얀 품나마키 담다 품파마시다 부자락리 마니프리 FM 세이키 쿠두 이마 가야다 라이브 파라바 나차오이 바이 코이세 이마기 마팜다 오이나바 방저바 이마기 마팜다 아와누아이 보타팜 오이자바 이마기 다막 나차아이 코이나 레이블리 이마기야 탕부 꾀동농다 라이마이 탁다 다할로이

칼루바가 담락바가 타이완나라바다 카나다 무과루리니 에이나 힝베기 마하우 야우드바 본시에시다 하우크라바 타우독싱나 헤나돔바이차 하블레리 카빠녹바 니기 마락시다 아이기 본시기 반통팜디 카다이

0: 하시 그래 봐. 낭낭아요 해봐 막 봅시다. 이 호주 슝아이리 예쁘자. 아두가 비자. 그리고 마이기 일할렘 더 따라보디. 낭기나 마먹다. 아이나 빠이리발라이 센스가 나치나. 샤이 돈다이. 낭기나 마먹다. 값은 저도는 시그니 비자.
1: 가 이게 시그돌이 범망아.

0: 안돼.
1: 그래 너 암튼이 그래 너 어제 보통 들었디 너무나 상함 들어봐. 하 그래 너는 그래 봐. 하 탄일
2: 에이 탄일 내디 나망아 능가 오르보 하 능가 오르보 능기 탄일디 능기 나 낭떡이 랍내짓 크레버니
1: 그이는 능강이도 보 하 그 도로기 몸이 꼭 삼나다 보 왕았다 그 도로기 봐
2: 마마 힘만 꼭 샘나다 보 와해 다망아 능강드라 말해 미유이 왜 깊은 시냐 타와이가 학자한가 분 시주 빨리 믿는 그다 보나 뒤에 타와이가 학자한가 답독내 기분 미급도 난 들어 아 시발 부도 이게 타와이디 그 이래 젯 기분 타와이야 오드라바 타와이야 오드라바 단일 의시 능기니 걸람 나 아이가 돌이버노
1: 그래봐 에이 그래 너는 아이 맘샤 고모네 그래 너는 아이 사이대한 건 아이 맘샤 하 그래 너 봐 능능은 세대형은 능강이면 씨 끌려 해봐
2: 저럴까 너 능 에이 샹솔럴까 너 능는 샹넬버 야바 비자하기면 나오는 비탄일도 에이디네 띠에
1: 비자
2: 젤로 능기 비자도 항우죠 능기 탄일 끝아이네 젖 크라이네
1: 끌려봐 끌려 능강이자 가리 말한 게 너 낭나 낭나 이거 낭낭이면서 낭게 나 새삐자다 이니까 도보기 항대바 가리 말한 게 항대바 다닐
2: 다망아 낭게 나 굿도나 미기만 믿다 틀려가 삐 다망이 말함 낭낭한게 간가 너 에이야 방망왕 나 뒤에
1: 쉿 다닐 아이씨, 능기나 부르보네. 능나 하이닝 뭐 와도, 앵거나 맥시는 강하라. 앵거나 맥시는 강하라.
2: 아둑 룰룰룰해봐. 액자움 깨야 타두나. 감미스냐로 해봐, 능나. 애기와 황식이 뻗고. 능 비방함 드시나드라.
1: 다닐, 능나 하이고 왕마야, 누가? 아이기 다박씨가. 얌캐네네.
2: 캐네데! 숙현 캐네데! 미여이백이 잔내비 룸젯 사젯 아이씨 잠 타보게 멋져 쿠딩 먹대 야오리만해
1: 다닐 그러는 강이 맘샤 하 무음부터 낭나 잉원다 수많이 수하이들이 무음부터 잉원다 낭나 수모 왕마야 맘수 낭나 항들이 까이도 낭나 강이 맘샤 하 낭까이도 오게봐 낭 낭 나오라고
2: 나오래 에이 나오래 미치는 나오리 도둑이 에이 나 새로 잠을 잠에 해는 나오리 보니 나망아 눈비 그딩 먹기 눈 시먹이 뻗다 펑을 입었는데 에이 불을 입었는 뒤에
1: 그래
2: 눈비 그딩 먹나 능기나 민번보다 하라오버도 나 시디나 닝통로 오라니
1: 다닐
2: 나 시댁이 나 시댁이 난게 다닐 나 쩔바네
1: 다닐
2: 다닐 나 쩔바네
1: 다닐 그 이놈만 갈리고 갈지 그 이놈만 갈리고 갈지 어 이 모바일 후 Daniel de Meses.
3: Sir,
0: 날린 자로

한절이 비세 세글로 인해 나가시기 때문에 나하롱기 컨절 더우람 란톡져바 마당하시들 로이저리 따비립 싱부 통건비 이롬나 아무까하나 구름저리

0: 나하루기 고젤 따비리.
1: Hello, 건강.
2: 다 코딩게로 입에 당자 건강기 더럽다 담자바 헬로 건강 라이프 폰인 프로그램 짜리버 줄라이 타스기 당 군망아 당자 누미당이 뿡따룩 미니니 푸다 산독적이니
1: 담자리베 히람 폭나나 오링이 땅깍다 로컷가다바 섹션 더랑생
2: 엑스퍼트 오는 랭신 비가다바 닥터 와이콤 지텐 싱 팜 매니저 크리시 위기안 켄드라 토발
1: 미암네 스튜디오기 텔레폰 넘버 9362327078 콜 토비두나 더러마시부 사룩 야비우 헬로 건강

0: 아가스바디 인팔기 토름 따비름이 바싱보 공강기 토름나 아한바막다다 따라함노 옥제리 구름제리 이보아수 요비락레
1: 요자락레 세베마
0: 피다솜다 랭신비오이붕어
1: 파니파니 세베마
0: 나시에시 임사게시네밋 오이바니나 나시기 토름기 아로이바다 마호샤곰나 군자싱나 항비락바 왕싱기 바콤 비바기 토름 탐자리붕어 아두막보 나시기 토름 혹독자바 아시디 코농위세기 땅카까마카 다미나시 마당나 캄바농발 아니나 레이헥바기 마당니 이붕어
1: 어허이 제베마
0: 아두가 코농위세이시부 삭비가 도리바나 나세밤 사나토이 짜누니 아두디 하이리바 코농위세기 땅카까시 나시기 토름기 아한보이나 이칠루파 다미나시
1: 다미나시 제베마

0: 건강이 더우럼 따비래.
1: 나 진카이가 HIV 테스트 올게 도와.
2: 카이기는 나바니 디 HIV 테스트 올도이데.
1: 이바니 로홍마기 아한마센 하이나 그래. 아다 이바니 HIV 테스트 올도우세나 하이나람바.
2: 나바니 디 양구이래 다이네 강나락바. 아두가 카이기노 HIV 테스트 올도이데. 나바니기세 아마나 아마부 얌 다자나 다바이 와니네.
1: 아두이나 떼다. HIV 테스트 톡톡도나 HIV 레이 나트럭 레이티나 강도 파이브세 얌나 파바 타박니 마시 학장 판에 레이바 아마디 아코야니기 동기 분식이다막니 아두나 HIV 테스트 톡도나 이사기 HIV 스테이터스 강도 파이브세 루틴 헬 체크업기 서로 어머 헬라다바니
2: 아이쇼 HIV 테스트 톡톡닝에 두다 가이홈바 포지티브 오이라가디 마얌나 강고이드로
1: HIV 테스트 톡 파이브세 컨피덴셜니 아두가 난기 테스트 리절다 나마타다 하이도 아두 낭나 에츠 키마람다 헤나 칸닝아바디 HIV 헬라인 넘버 1097 다 콜톱살로 아데기 아쿠파마로 로이나 칸가니 찰라게고
3: Directorate of Veterinary and Animal Husbandry Manipur na tholakpa cherola magi matungina academic session lisengani kunteruk kuntereti oina chahi manga makhai gi BVSC and AIS degree course state government nominee oina tamning ba 21st June 2026 the pangto kiba NEET UG 2026 qualified oirba candidate singna July 19 dagi departmental website manipurbeti.mn.gov.in da online application thajin birakpa yaragani selection NEET score ki matung ina pangthuk chagani akupamarol directorate ki notice board departmental website amadi leading local newspaper singdagi khangbi ba yagane
4: blood cancer maru ina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lying laba matung da cancer cell kaya yamni yauri khangdok naba measurable residual disease test asi notice ta ahan bo ina the blessed diagnostics na miyam gi damak tawza ba hozare blood cell lising taragi manung da ama faw ba yautragadi miyoe du mrd negative ni haina logani test asi gi mateng na karigumba cell ama natraga amadagi hena phanglagana mrd positive ni positive oirba miyoe du treatment makha chathagani multiple myeloma mrd manipur da ahan bo ina hozare masigi mathakta wbc ka hena wangkhalak pa leina chronic myeloid leukemia si diagnosis taunana bagi damak bcr abl mutation test thangai fadana taudaba yadi test asi manipur da ahan boina the blessed diagnostics ta tawzari loinana makhal kayagi hematology test sing su tawzari the blessed diagnostics porompath infal
3: tongan tongan ba central agricultural university singda state nominee oina bsc honors horticulture course tamna bagi selection qued ug

0: 혹시 답이 다스럭 빼야 하라.
1: 자, 여행 갔다 왔어, 괜찮아.
0: 할비유.
1: 매양판. 매양판, 이런 미드기, 이슬람, 이게, 뽀빠. 뽀빠, 이거, 뽀빠, 남창, 하자라, 상하이, 지니, 뭐, 답이, 뽀빠, 뽀빠, 뽀빠, 뽀빠, 뽀빠, 뽀빠,
0: 뽀빠, 뽀빠, 뽀빠, 뽀빠, 뽀빠, 뽀빠,

0: 하이닝 기분의 펌다 가야 가야 신발 신의 펑감다 레퍼원이 이동 미텐다 가이너버 하이버마기 통신을 내려보다 농시는 악대 역시 영웅다 나이돈 따호르버 분시디 타와이 역도 확상 보난고 마돔도 민나 랩도는 레호리
1: 하이닝 버 가야 수 하이저버